0: 도쿄 프로시에어 한국 322 다이렉 쿠리 디센 트리 출발 레벨 150 바이 쿠리 패싱 출발 레벨 172 인포메이션 캐빅.
1: 아이러 한국 322 도쿄 프로 드롱의 체인지 프로그레스 엑스펙트 하이 레시안티 런웨이 16 레프트 어프로치 클리어 비어스완 코드 파라이버 인포메이션 쉐라.
0: 익스펙 아이레스 양티 런웨이 16 레프트 클리어 스완프 골프 어라이버 쉐라 에러 한국 322.
1: 아이러 한국 322 컨펌 스완프 골프 어라이버 포 런웨이 16 레프트.
0: 스완프 골프 어라이버 런웨이 16 레프트 에러 한국 322.
1: MP 570 fly heading 190 west at your final cross course. Japan maintain 7000.
2: Heading 190 7000 MP 570.
1: China Southern 6085 turn right heading 220.
2: Heading 220 China Southern 6085.
3: Approach engine 62 request directly now.
1: Antenna 612, declare Director Venus, maintain flight level 240.
3: Thank you, Director Venus, maintain flight level 240, return to the
1: base. China Southern 6085, turn right heading 250, descend and maintain 6000.
2: Heading 250, descend to 6000, China Southern 6085.
1: Airbeach 570, turn right heading 200.
4: Right heading 200, Airbeach 570.
1: I know Hangoff 322, front heading 200, vector 2, final cross course, descend maintain 7000.
0: Heading 200, descend maintain 7000, I know Hangoff 322.
1: Orange Liner 612, descend maintain flight level 150.
3: 650, 150, Orange Liner, thank you.
1: China Southern 6085, turn right heading 270.
2: ID 270 China Southern 6085.

0: 코리안야 703 리바이스 메인테인 10,000.
1: 10,000 maintaining 10,000 코리안야 703.
0: T-way 243 descent to reach 11,000 by Big Ben.
2: Descent to reach 11,000 by Big Ben. T-way 243.
0: 코리안야 703 콘택트 도쿄 레이더 120.2.
1: 레이더 120.2 코리안야 703 그대.
0: 네.

0: 7000.
1: 라이트 헤딩 320, 맨틴 7000, 클리어네요. 7000.
0: 리네아 209, 리클리어 디렉트 카시오, 맨틴 9000.
2: 자이레 카시오, 맨틴 9000, 리네아 209.
0: 야파네아 8664, 리클리어 디렉트 비너스, 리사노 맨틴 프라이트라벨 150.
1: 다렉트 비너스, 리사노 150, 야파네아 864.
0: 코리아네아 707, 리사노 맨틴 6000.
1: 6000,
0: 맨틴 6000, 코리아네아 7000. 싱가포르 5번 1,
3: turn right heading 340. Turn right heading
0: 340, Singapore 11. 리니아 209, reduce speed 210 knots.
2: Reducing speed 210 knots, 리니아 209.

0: 샤나 반스라이트 타운 라이트닝 투 원드로
1: 라이트닝 투 원드로 샤나 원드로
0: APC 313 타운 라이트닝 3 원드로
2: 일단 헤딩 3 원드로 APC 313